0: 장마방 제네다코 미넷 봉어와 동바른 목옥종 360 순동농 미스 킬랑슨라 프로프라이터 런슨 홈튼 순삭선바 앙아시트
1: 이빠야 아가시바니 목옥종 아스노기탕 런슨 홈 기볼튼 순삭슴 아기빠 앙아시즈 마승이 알리바 다금사가 이빠 인터뷰 농 실름 아기즈 아수시 마방 아가즈트농 네당 강아 블라 담마사 나 아스르네 마빠인당 드라 오녹당 라사 아시즈 아스
2: 담마사 아가시바니 목옥종당 그는 그 인당 마빠 름사 뜻지 아드마 이빠 뭔가 아가즈농 강아 블라 그드는 길랑스날리어 니롱사츠 아서니 땅 주블리 메모리얼 콜리지 농 히스토리 오너스 아캬 파이널 이어 농 송다 아서니 앙자와트 농 알리어 니 우즈기당 린슨 홈 다서 비즈니스 딜라가 튼즈가 알리어 이빠 린슨 홈 농야 니 양루파 나루 줄리 프렘 홈메

0: 나 간단나 그놈 줘도마 다 오모 더 그놈다 기바트도 이바지 바스로 바론 다종 안디보마 덴시우시
1: 아스보
0: 아스보 아노 원로노 츠마우시라 오모 답보나 내가 이번 뭐 츠마우시라다저
1: 아제 우즈보 카나나
0: 뭐지 어머나지
1: 아아
0: 어머니까 스즈 답변사서
1: 답변사 아아
0: 아직
1: 나이 당한
0: 우시한
1: 시바
0: 번도
1: 도
0: 봐야
1: 아제
0: 아서 뭐노 땅 츠마우시라바
1: 아아
0: 어머마지 그 젤라바
1: 어
0: 사바 우시야 참들바
1: 아참
0: 다노 이번에 츠마우시라
1: 잠
0: 다저
1: 오실라 아
0: 다시 뭐 이번 어머월 츠마우시라 자기 오다부 아 참들 츠미바게 不当心，怎么无心了？
1: 아아
0: 怎么无心
1: 잘
0: 了？
1: 나 우시야 잠깐만 더 빠져
0: 怎么无心了？오무다저
1: 어
0: 我上呢，
1: 아
0: 一般我上呢，我怎样？他底下个吧呢？甚至不由不由，啥个都蓬勃，都奔他们送，当然，啊，久而久，这帮子他种。古当我上那我是得知了因子古迹，都共把那个弄个因子迹本然木了。啊，是得加入日落看本子，啊，就那妹妹姐姐们比得跟那帮那啥有啊，五七人日帮个我上那因子木过来嘛呢？他前边那弄我上那得底下那个吧去，古当。我上那我得知了这因子果结，都管我弄二裤子，这是养路，啊是都管我弄个一般是本人，阿么玩的，把这是弄些一样么么玩，啥这是帮啊是帮啊，我上那这个呢，这些东西没得打算的，哎，这帮我这个的，他这他地些这个帮我，但是弄。啊，弄面吃呗，
1: 啊，
0: 比得劲的自个，有儿一般也本事，
1: 啊啊，
0: 裤裆啊，他弄着，但是什么呢？
1: 啊好啊
0: 一般嘛，他这些东西，我上那人怎么管嘛呢？
1: 啊
0: 对，得劲的话，我给人当的噻，
1: 啊
0: 但
1: 好，
0: 就没把那一般他这些的金币。
1: 啊，师傅，怎么叫屋子大哈里？那一般能压多少西德斯呢？
0: 怎么着？我是说，一般天把不弄弄，阿蒙把我把身子家这都没有那些，但是不当土路弄当是那，裤裆阿是弄阿偶尔不是人打开东给啥贴，给阿啥当，而且阿啥弄弄个幼儿，从阿不么阿啥没跟他弄当个，裤裆怎么着？我是说阿软给，从得帮弄。总鼓浪弄，
1: 总鼓浪
0: 我是去
1: 啊，
0: 这么点儿，本来就不，给这六十子，对，怎么着我是把这一般都没动地方，
1: 啊，而且他的鞋子都落啊，这，
0: 还有啥啊？
1: 啊，师傅，我是阿扎当迪拉瓦，我是个几个那的呢？
0: 我是啊，相当点了地方去，没动我，大家，没动我。一般没动过的钱，还是弄啊，路也没得没。可当啊，路人家他在找，就找宝矿嘛。但路子没往东街上一把，没动大，没动土当中，就是
1: 啊啊，土当
0: 啊，穷啊，啊，真的
1: 两轮
0: 啊，没那么能我说穷啊，怎么？啊，是我一把没动过的，我点了的东西，啊，那生物大，生物土大，一把，这就当做这是
1: 这
0: 两
1: 是
0: 轮因子果。养鸡因此摩托的把窝子没动大，这是的呢。因此过养鸡日子把个没动窝子，大家儿没动。
1: 啊，是把阿登巴根呀，搿几个马在那儿呢？
0: 但是侬一般我自己他们弄这个呢，但跟着没动窝子去，没动大，把这是弄么那儿？但是当蹲着我，蹲着我哭怂，没事，我让我们去蹲着我，他不要那，一直买这，哎呀，怎么弄的这？

0: 我是北京人，
1: 嗯，
0: 那听朋友们这个，要
1: 嗯
0: 么也没懂大，但是听了有点，要么不认识侬，
1: 嗯，
0: 闽南家的生产么什么子，一当时没懂我是这个，要么晓得是根基嘛，你说，那特别地方个白杨梨，你再说吧，个根杨梨。드름 산, 드름 차가 서러워, 다, 무통화, 자기, 둘러워, 당시.
1: 사실 이번에 뜻이지, 그치?
0: 뜻이지. 너는 둘러워, 생화, 가사. 오늘 뛰어나와, 생화, 가사. 구당 뜻업, 뜨는, 오잖아, 인츠, 구아, 아스동, 르럭스, 마광동, 인츠하고, 너 둘러워, 생화, 오늘 뛰어나와, 오잖아, 인츠하고, 다니, 가사. 대표는 뭐다? 대표는 시야 아수바. 안 와서 사고. 뜨는 거 그냥 안 와서 사고하고. 그치 봐. 오늘 뭐 너무 싫어. 다 무통을 저기 나는 거 같은데.
1: 디라당 사가바 동디방바 오가 쇼서
0: 동디방아.
1: 아아. 근 무지머드미 아노 우즈드는 가 암시야사 무지머. 다스바야 그치 봐나.
0: 야. 송고 비비롱.
1: 송구
0: 비비롱. 다 이봐봐. 오늘 저보가 아이야 드럼농아 당을 오늘 마사다. 이봐 송유 오늘 마나 다 공아 바 당하는 자가 아이야 드럼농. 오늘 이제 아사 바야 아 공을. 다노 송구 비비롱 뜻 송구 나노 만날 바이건 아템바. 이번 올해지 강한 드문노드가 미음절 시세불로리다 무슨 랑가 마토마베사 빌마리바마노 승고비비롱 올해장하시라 강한문노라 시세스노가 알라네 다스바게 근 미침을 컬 근 컬컬노 승고비비롱지 아이 암시라
1: 물롱
0: 승고비비롱
1: 아아 아차 아세워 그지와 즈푸즈야 다디시즈 삼샤
0: 티푸 옹르워즈 나
1: 즈푸
0: 즈푸나 어 즈푸야 선디드원 케마 파르돈 신츠 넘사다 덴넘 아마 파나마 드벨라노 신츠 드멘 텔레가 덤록 드벤드노 아노지 바 강아 플러스 동지 바이 타사당 대변지 사라사샤사샤 당하당 바슨지 대면바니 사율
1: 안차차
0: 아노 쪽보지 야 바그 당 아적 달랑노당 바트습 아드너 아니 바트습 논지 바이 아와롱아 파니어 이바 아와롱 이제 아 접부 뜻을 아키는 거 자기 나 아직 달랑 나오니 봐 이봐 영어 이봐 아와 자기 아 이런 상황을 부하듯 봐나 야 부하듯 봐 나의 네 아키는 다사 영어 봐 네 나한테 마 다 두 부하도 경우도 좀 좀이 봐 나 이봐 지 강아 통지 봐 다사 자기 접부를 봐 지 아직 돈데 봐 하지면 아노 정엠딜이 많이다 아노 아울 스마가 저노 노샤메 기동 임심비롱 심비롱네다 적부원 저게 임심비롱 심비롱 롱키지 영화 또 오라자다 담아 적부장에 스몰 임심비롱 심비롱네다 사유 一般人做普及，刚刚懂地方我，但当然是金边人的。
2: 阿是那个古鲁萨特们龙哥们，翁妈，阿是莫阿姆龙哥们阿张啊，乌兹里布，西勒马森布巴龙萨特巴阿达基，阿努曼的尼德宗达农，古鲁萨特们龙哥们的罗阿张阿萨肯纳登巴阿迪。
3: 哦，一切法老登山。
4: 哦，一切。

0: 장마방, my steed, my pride, 신동농, 와풍, 벤장왕시, 옹마장아, 시살름사바, 앙아디.
1: 속순간, 트러블, 담마칼, 뜻을, 담마칼, 담마카스, 담마칼, 잘라. 강아 담마가, 쓰라스바자기, 기농보리아, 마종미샤. 염물임 상아리 마종미샤 알리바 타캄 바이 아텀바 바텀마보 타상달랑바니 다 아텀바깐 이바 시사불로깐 이바 제게 아캄리 마방농 맘미엠메 담마가르지 기농보리아 맘미엠라니 사가 니서보 아제 이당시보 나의 앙아트다캄 지오디 단은 망아트용보 단은 나의

0: 이 담아가즈를 지을지 마종 메실용라 니슬 담망 멀빡하요 보는 우기 낙스염 지우디 아쉽자고 다 이바 지지 농사기 석선 같은 농이 트라보리 야마이 단나루와 아 감리당 매매에 랩송당고 제바 니세 라노아선 소르당치 금리달리 종안에 에갈라 아디아누카 멜리카니 아야누카 멜리카니 몽고드롱 세벤나마 알라라 레디네 헤이 헤이 가젤나 실린낙포 셀록틀리 가젤나 실레타메 롱록틀리 예시 럼보마카 에키마 롱방성농 아쿠세다 스날레 구다 구다 마코세다 다칼라랑 감장네 호히 호히 발타카 라렐라 바람에키 이방을 마복비야 망암을 아용방스 점망네 이 선사 러라 미장왕금 아금을 정몰라시 망음을 아용낭스 점디네 호히 헤히 헤히
1: बदलो बदलो आदत बदलो
2: मशीन में कपड़े डालने से पहले चेक नहीं किया था क्या
1: बदलो बदलो आदत बदलो अब नजदीकी बैंक जाकर फटे पुराने नोट्स बदलिए अगर बैंक मना करे तो आरबीआई के ओम्बुड्समैन से शिकायत करें आरबीआई कहता है जानकार बनिए सतर्क

이빠야 가시바니 무곡종 FM 밴 녹랑카 포인트 9 메가헤르츠 농상통을 마방 부자쿠 미니트 시메라나 동바든 클리미 아스녹튼 타우노아 수시 타나부바 트랜스미션 라보컬 타우노아 기츠 신동 야메이징아 미드탁체르 부자쿠 미니트 시메르 붕우농 아오타나 성근 신동 붕와쿠 농드체름 신동 아세르 미리밧 붕와쿠 미니트 시메르농 구히마능이 아오상 아세르 신동 바랄라 이육방아시즈 Juk aku nong local talents. Juk aku minin mitzir nong miri kahani sindung. Juk aku minin mitzir bungu nong temi yuk tup kin sindung. Juk aku minit lir nong alu yimero la sindung. Tinad aku minit der nong kuhimanungi nagamis asir English ushin nong asin litsu sangdam. Tinad aku minit simir nong western music. Ti aku nong naga kin sindung. Tiaku minit lir bungunong telinungi hindi asir English ushinong linakusang yukpa ang asitse. Tukuaku minit ter bungunong telinungi spotlight sindong. Tukuaku minit simmer nung hindi gan sindong asir teraku nung asinta na bupa transmission shibangtse. Taunong radio sindong taran sinyama jialitse, ibaya akashwani magokchong.

0: 심미자 다 아달
1: 아달
0: 안도 잘라야 그치 님 스석사고 다 아달 다 아따 시당도 주고 뜻은낙답도 디빌라바 디빌라바 그마도가 안웅치 맨성 니 아스녹남 름망 름사답나바지 따따 don't wait 사가 맨성 지 나상마 뜻지자게 아 니다마 주미자고 잘라지게 아 니다마 준비되고 다 야마지 준비되는 부 이바 쓴닥답지 중디스 다니시다가 안노 누누기 이바 쓴닥답지 중자도마 우치미즈바지 그치고마 그레이다스즈 그치고마 망카지 아스누기 양루즈다 빌마리아방 니야시너 코크라방 뜻스가 자기 마빠 클레미 숨스 인약스바 마빠야 아동즈라 아제 무슨 부바 아이디어 아슬 타네 부바노 안노 잘라지아 송아 무사방 뜻지자기 송아 아롱 이바트 숨자기 보 클레미 우디 다스바 가티가 무드머다 종아마 아용 뜻농도 우츠지우다 롱아독사지 우치미츠라지 아독사지 안노 다스 부바농지 자카카디 우다 는나디 가티가 무슨 아키드츠 아른다크라바 룩디자 툴루알리바
1: 아호
0: 기옹얼기당 가즈야오바스다코 야마지 룩디농 우치미야 진비야 마마티디 잘라오 뜻스나자 우치미야 도그라지 아노치 make the first move 다스바바노지 이트마마라노 이약노 강아중스 다닐름사네 다나포바노 change yourself 나멀린샹 다시네 아슬 나멀린샹 다스바바지 뜻스랑아시네 잘하다가시네 아이분 아시바마 뜻스아슬 잘하나지 니송 발랄라스노 스테이지 발랄라 그마 발랄라스노 당아드빠 발랄라 아농지 임야 칼보 뜻이 마기석듯 발리자고 아노 임야 칼보 잘라이 아이 우잘라이보 이바다 시장 임야 세요나 다스바 임야 칼리자고 아농지 무슨 부바노 니 뜻스듬 당야 마이시네 무통 시츠당 드미 마기 무동시장마 잘라자게 블라기 석사고 안 따나부바노 양이 알즈장자드나 오타마 좀 끝자 미시랑 아스노 뜻스칼보 텐덴시가 리 알즈장야도 몰롱농 알리바 오타 좀 따마 좀 끝자 마분당이 시사가 요거 아노지 오부 로고 몽말레지 미바 마르 아노지 알즈장자 가능 금당아 오장 오른지 암샤 알즈노 가종자 아노 따슴부바 사가 강아동디방까지 룩디 툴룰리아 무드물리아 잘라가랑 라타시마이지 미치드다 디미용 툴룩스바지 잘라듬제 강아마기네요
2: 마기네
0: 야 잘라제게 니다야 다보 빌름을 사가 라제게하지 룩디아나사르스바제게 뜨무농지 다샤기르 이빠말라기미아농지 잘라듬제게 뜻은닥뜻영루스바농지 제디당 failure 가 아르락스라지 안농치 단어부터농보 잘라드마이가 따지성을당리지 기본하적노 강한금당아 뜻스듬자기 이듬임라 이미야듬지 멀린시노 강하종자 안노 잘라듬당야시너니 듬무통시 꼬바 뜻스자기 아가츠 이빠지 플라시샤기석스 사카양지 소리하시즈마마자 잘라드마이가디 앙아당 독서 사가 뜻스랑 소리 미시드 빠기 뜻스 두무롱장노 아찰라에게 그 우야기 저거 마기 저거 라다스다 유저 안농진나 소리야 시바자기 뜻스든지 뜻스 딱딱 딱강 바감스 타나 뽑아농 임야 다중농 랑슬랑 보스다지 강아동 동디방 고당 뜻스가 디 두무동시 뜻 가거절 무사방 디무스바 마바가노 아직 부티냐 아직 그치 봤음을 당 아스노 야라야 시바마도 이다스당 나무롱롱 빌름바바지 시앙고 사가 랑스랑보마스 사가 이미야 다 총디바기 아 우자하오니 나시바지 시다가고 다 시라방 뜻지자기 가나블라기 석사
2: 하오니
0: 다슴부바노 야 기본 아장노 아장시바 갈리라스야지 그지다 시라방 acknowledge your mother in front of your friend 마트미라나사 야 우자 야 끝자고 다 마트플라스바지 마른닥스라 양기 뜻스가지 강아당 블랄 다 잘라듬당 시널
2: 시다가
0: 이뜸 아작 뜸을은 시지 잘라가디 아슬 뜻스가디 르트다기라방 이뜸 지 뜸을은 샤 우라방 뭐뭐 뜻

아슬 롱슨 그증 진장 중화 아유즈 아드마 알리 아슬 즈닥 메탈로컬 알려 승동 아덤바 아슬 아름 와즈가 아유바 아장아 알리마 타콩 아캄바누니 녹당을 승동점 아장아 알리 다이 감닥절 알리 아는즈가 오바누니 금즈걸 무봉무리가 감닥절 알리 롱슨 금즈가 아유즈 아드마 단은 마가 알루임바 이냐김 진은 심붕즈 마방 발랄라 농멜렌드바 진느바 알리 드모와즈가 아유바 증루즈 벤드나 아유바 아세즈르망 시닥 양로아 아유바 드미아 중디방레 아슨 마가다 알리바 리보카 모즈가 아유즈 아세 파르녹든 덤바 아캄즈 아드마 느포덤넘 앙아즈 딱츠즈 강아 중디방 룩티 미스라 느포드미 무퐁 므는바 아장 아치마 감닥츠바 즈와즈가 아유바 알리 룽슨 랄로슈봉 마스바 아셀 컨저베이션 신동듬노 실람 아기바 아장아 야리드츠 가깟 리주듬노가 가깟 치어듬당 비드메긋 즈무봉 금즈가 아유츠 아드마 드사유바듬 아카츠츠팀 즈무봉 멜렌시바 아장아 드슴 아이가 타콩 아카멀 이바 아장아 알루임바농 즉타컬 아농지 리포컴 금즈가 아유츠야 단느 부투 아드마 당마스 사카 타루츠 부투 아수시 둥디방리얼 알리마 안압 알루츠농 니숭시야 실람리얼 숭동 아듬바 즈금즈가 아셀리포컴 므는바 아쯔마 감닥츠바 이듬 아말라 마바디라디리 아장아 드멜렌시 둘루브네 아루츠 단느 아스누키 알리금즈가 아유바 아장아 타루츠 부투 아드마 지용즈 즈 아셀리바진농 중화양루츠 알리마 아즈가루아 두불 중화양루츠바지 아스누크 아짝 디냑츠리얼 아셀 이바지 아스누키 아슨므그다 알리바 유미야 즈무봉 우즈상누 아셀 시루르듬 아금즈부바 아장아당 이바 농지 닥곡 못했 누누기 단느 오늘 강하시고 아노마느니 그나든바 앙아디